0: 말없는 거 서도 아줌마.
1: 아가 한두번에도
0: 그래, 그래. 내가 엘리펀이 홈스테이로 돈을 넣은 거다.
1: 엘리펀이 나.
0: 나, 진짜 봐. 누가 그래?
1: 엘리펀이
0: 아스카라임으로 할때 하우스
1: 오픈?
0: 하우스 오픈? 나를 봐, 바로 등기를 펼쳐 아예 하우스 오픈.
1: 나도
0: 자리 이거 뭐 이사분 자리 이거
1: 무슨 파이프냐?
0: 안전해라. 아무나. 알아야 되니. 와. 주말 봐.
1: 네.
0: 뭐라 하든지 다 알아서
1: 그래서
0: 다 알던데.
1: 아무나 무슨
0: 거 하는 거야? 내가 하지 말라. 뭐 하는 거야? 내 한 번. 근데 어디 알아서 이거 뭐? 하루 한 번씩 급전이 다 해. 하여간 어디? 그리스 카트리스 말이
1: 아 나이스
0: 아 그렇군 나이스